잃어버렸습니다. 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두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.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기고 갑니다.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기어